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 Buddha, why,
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 와이 으르